이래 오빠 지라님 가님 집으로 계시 많이 하고 온디 관바 우사 프로그램을 하고 하시고 왔습니다. 언제란 타위인디 7 minutes past 5 지로건도 하고 지고 마간가 부풀은 콩고 Machagora, Mugvira Radim Zambique, the man so was a brain of Menego. Kuburuma, Majuga Bwanji. Little Diamba Mosella.